0: 라버려 라버려 숫나자 패티게 오이나 원서 서이서게 오이나 에브리 셜록이 되게
1: Hi, my name's Carly, and I'm at the 54th annual Alice Springs show, and the ACCC stall is my favourite. Woo!
2: OSR Digital, entertaining the nation.